0: 떠셔라떠 떠셔라떠 생기냐고 고순한게 잘 아 꼬일래 여보 떠셔라떠
1: 그 깍깍심한 반찬이 그토록
0: 깨 떠셔라떠 사람 아라 가만다 자네 꾸냉 또또또또 비루따 안갈 뱉어라 오신 bertopeta cari kuning tonton bang tanggal betul betul aduh nak aku jaluk pangapura ger putra.